0: 在活动中呢，朱春梅会长也是介绍了帮助移民稳定融入当地社会的相关工作，同时呢，也反映了部分外国人在韩国大学毕业后，并取得专业的资格证后，仍因签证的问题、职业代码限制而难以转为专业就业签证的一些实际情况。
1: 이어서 9월 12일에는 주요행정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주민의 행정과 부동산 관련 상담, 다국어 통역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 在9月11日的时候呢，协会与条律行政事务所签署了业务合作协议，双方呢将会在行政咨询、房地产相关服务以及多语言翻译等方面加强合作，为移民在韩国生活和定居提供更加便利的帮助。
1: 9월 16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단법인 푸따가 주최한 국수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0: 在9月16日的时候呢，协会会员参加了由社团法人푸따主办的中秋爱心面条分享的志愿活动，通过志愿服务呢，与社区的居民分享温暖。
1: 9월 17일에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열린 전주 아세안홀 개관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전북 지역 한중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대표들이 함께한 한중 우호 교류 간담회에도 참여해 서로의 활동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0: 在9月17日的时候，协会参加了在韩国传统文化殿堂举行的泉州阿萨恩号的开馆仪式。同时下午呢，还参加了全北地区韩中相关机构、团体及企业代表共同参与的韩中友好交流座谈会，交流各自的活动情况，并讨论今后的合作方向。
1: 9월 19일에는 순창 다류 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한중 우호 동행협회와 우석대학교 공자 아카데미가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서유기 인물, 그림 자극 만들기와 중국어 도전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0: 9月19日的时候呢，协会参加了在淳昌发酵公园举行的全北多元文化和谐庆典。韩中友好同心协会呢，又与幼时大学孔子学院共同运营了体验展位，通过《西游记》人物的皮影制作、挑战中文等活动，让更多市民了解和体验到了中国文化。
1: 9월 20일에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 6개국, 8개 팀이 함께한 2026 외국인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협회는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28명으로 한중 동행 전북 FC를 결성해 첫 대회에 출전했으며 특별상도 수상했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스포츠로 만나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0: 在9月20日的时候，协会参加了由中国、越南、缅甸、泰国、尼泊尔、印度尼西亚等6个国家8支球队共同参与的2026外国人体育大会。协会呢，以全北大学、泉州大学、幼师大学共同组成28名中国留学生为基础，组建了韩中同行全北FC的足球队。 并且呢，首次参加比赛获得了特别奖。大家跨越了国籍和语言，通过体育认识了彼此，也分享了友谊。
1: 9월 22일에는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개최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 경축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류하며 한중 우호협력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0: 在9月22日的时候呢，协会受邀参加了由中华人民共和国驻光州总领事馆举行的庆祝中华人民共和国成立77周年的招待会。协会呢与各地各界人群进行了交流，同时呢也感受到了韩中友好交流和合作的重要意义。
1: 그리고 9월 30일에는 원광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와 관련한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대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0: 此外呢在 9月 30号的时候 协会还参加了与元光大学孔子学院相关的交流活动继续推动地区内的中文教育和文化交流
1: 9월 한달 동안 한중우후동행협회와 지역사회봉사, 이주민 정착지원, 문화교류, 스포츠활동, 그리고 한중교류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협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在整个九月呢我们韩中友好同心协会也是通过了社区志愿服务移民定居支援文化交流体育活动以及韩中交流合作等多种方式与不同的人群和社区建立了更多的联系今后呢我们也将会继续从人与人的交流出发与当地社会携手同行以上呢就是我们韩中友好同心协会九月份的主要信息
1: 그럼 지금부터 9월 한정통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운동과 몸, 마음의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학업과 업무,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등으로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스트레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분의 게스트와 함께 운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没错，说到健康呢，很多人的第一反应可能就是不生病，身体没有疼痛。但是呢，我觉得真正的健康并不仅仅是身体层面的健康，也包括我们的情绪啊、压力啊，还有我们内心的一些感受。尤其呢，在现在快节奏的现代生活当中，不论是学生、上班族，还是像我们一样远赴海外的留学生们，那久坐、学业还有科研工作的压力都是非常大的。 很多人呢想运动却不知道怎么开始，想好好休息的时候呢，内心又会有很强的负罪感，这点我深有感触啊。那么运动除了强身健体之外，还能不能帮我们来缓解一下压力，重新认识一下自己的身体和内心呢？它又能不能跨越语言和文化，成为大家沟通的桥梁呢？今天呢，我们也想和我们今天的三位嘉宾一起来聊一下身心健康的问题。
1: 네, 오늘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을 가진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 모두 한정통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首先呢，为大家介绍一下我们今天的三位嘉宾。第一位嘉宾呢是徐旭，目前呢在韩国攻读博士学位，研究方向呢是体育心理学，同时呢也是一位长期的瑜伽实践者。 曾经呢自发组织在韩的中国留学生有一个瑜伽的兴趣小组，欢迎您。那第二位嘉宾呢，就是我们的世柔，同样呢也是一位在韩的中国留学生。作为一名普通的瑜伽练习者，他有着长期伏案学习、写论文和久坐的经历。我们也是作为留学生非常的理解啊，也欢迎世柔的到来，欢迎。 同时呢，我们的第三位嘉宾是秦玉，他呢同样也是从事体育舞蹈和瑜伽的教学，目前呢正在学习体育的教育专业，拥有着非常丰富的运动实践经验，也熟悉呢中韩两国青年的生活方式和运动观念。欢迎你到来，欢迎。那么接下来我们想请 三位嘉宾依次和我们中韩听众的朋友来打个招呼吧。首先，我们从徐徐开始。
2: 大家好，我是徐徐，一名在韩国求学的中国留学生，非常开心今天能够来到韩中同行的直播间。我过去呢长期的练习体育舞蹈，啦啦操这里节奏比较热烈，富有表现力的运动。后来呢在我们的求学路上啊，我接触到了瑜伽，一路从实践练习走到体育心理学的理论研究。今天呢希望把我个人真实的一个练习的感悟，组织留学生的瑜伽小组的经历，还有体育心理学视角 下关于运动身心关系的思考分享给大家，谢谢。
1: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댄스 스포츠와 요가를 해왔고 현재 체육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하 생활을 하면서 한정 청년들의 생활 방식과 운동 대한 생각도 많이 접했습니다. 大家好，我是秦玉，很荣幸参与今天的节目。虽然我的专业呢是一个热烈外放的体育舞蹈，但是也深耕于内向觉察的瑜伽，并且在硕士和博士期间都一直致力于体育教学的相关研究，一直在思考一件事情，就是怎样能够让普通人更加发自内心的去愿意运动，建立长久的健康的生活习惯。 然后今天非常期待和大家一起聊一聊运动以及身体的觉察，还有中韩青年之间借由运动发挥的连接。 네, 감사합니다.
2: 大家好，我是世柔。我现在在韩国读书，那作为一名留学生呢，我平时大部分的时间都是在学校的图书馆或研究室，然后一般都是对着电脑写论文、查资料，基本每天都要做很久很久。然后因为我长期久坐，我真的是遇到了身体，就是真的是遇到很多身体上的不舒服。然后于是呢，就开始练习瑜伽。然后瑜伽对我来说呢，它慢慢的就成为我生活中的一种生活里的一个习惯。 然后我慢慢的发现，原来运动带给我的不只是身体上的变化，还对我的心灵生活状态都有了一种重新的认识。所以我今天也很高兴来到这里和大家聊聊我的自己的这些经历。
1: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욱 씨부터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진욱 씨는 원래 댄스 스포츠를 해오셨잖아요.
0: 네.
1: 어떤 계기로 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직접 경험해 보니 두 운동은 몸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는 오랫동안 댄스 스포츠를 접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음악과 리듬 속의 신체 표현력을 극대화하고 파트너 혹은 팀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 무대에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왜 현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단순히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마음속에 깊은 곳이 가장을 품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합니다. 호흡을 따라 자신의 몸이 어디가 묻혀 있는지 긴장되어 있는지 스스로 감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렇다고 두 운동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다 몸에 쓰고 몸의 느낌이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 K-pop 댄스도 족입니다. 어떤 운동이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하고 싶어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1: 맞아요.
0: 네.
3: 谢谢秦宇。刚才秦宇呢也提到了两种非常不一样的运动体验啊，一种呢是向外释放能量，关注节奏表现和配合；那另外一种呢就是慢慢的把注意力回收到自己的身上，去感受呼吸和身体。那我知道徐徐啊，你过去呢也是长期从事体育舞蹈，像啦啦操这种充满活力的运动。那这些年好像把注意力更多的放到了瑜伽身上，是什么样的契机让你有这样的转变了呢？有这种转变之后，又会对运动这件事发生什么样的理解的变化呢？
4: 啊，实际上是有很大的转变。其实我可以回溯到硕士阶段，在接触瑜伽之前呢，我的运动几乎都是比较偏动态啊、竞技啊和展示类的。比如说体育舞蹈、啦啦操，它都需要音乐、节奏、爆发力和身体的协调，也很重视团队的配合和舞台的表现。所以在很长一段时间里呢，我对运动的理解大概就是动起来、出汗，还有要拼搏，要不断的挑战自己的体育精神嘛。那时候我对瑜伽并不了解，看到网络上有很多高难度的体式，甚至以为瑜伽就是比拼身体的柔韧性。但同时我又很好奇，为什么瑜伽总是在强调呼吸、觉察和内心的平静呢？运动它不是除了向外输出，是不是也可能有一种向内关注自己的状态呢？带着这种好奇呢，我开始跟着专业的老师进行一个系统的瑜伽的培训。真正练习以后啊，对我最大的冲击就是三个字。 慢下来。过去练习舞蹈、拉拉操，我们习惯追求更快、更强、更有力，而练习瑜伽却让我放慢了速度，感受一呼一吸，觉察身体细微的变化，也去看看当下自己真实的一个状态。慢慢的，我发现运动不一定只是不断的挑战和突破自己的身体的极限，它也可以成为一种认识自己和自己相处的一种方式。后来呢，我进入到了博士的阶段，开始系统的学习体育心理学以后，我也从理论的层面更加了理解了这些实践的体验。身体和心理并不是彼此割裂的，身体状态其实会影响情绪，而心理压力呢，也会通过身体来表现出来的。
1: 말씀을 들어보니까두분원래는움직임이크고역동적인운동을하다가요가를통해조금다른방식으로몸을바라보게되셨다는공통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쵸특히서서씨가이야기한천천히내몸을알아차리는것도인상적인데요진욱씨는그럼실제로운동을하거나가르치는입장에서어떠세요운동을오래하다보면예전에는그냥지나쳤던몸의작은변화도조금더잘느끼게됐나요
2: 네저도그런부분을많이느끼는것같았습니다운동을오래하다보면꼭큰통증이생기지않더라도오늘은어깨가조금무겁다평소보다몸에잘안풀린다오늘은조금쉬어야겠다처럼몸의작은변화를느끼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예전에는운동을하면무조건더많이하고더잘해야한다는생각이쉬웠다면지금은그날의뭐상태를살펴보면서강도를조절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몸이보낸신호를알아차린다는건걱정한일이아니라평소와다른느낌을그냥지나치지않는것에서시작할수있는것같아요
3: 其实呢，两位都提到了察觉这两个字儿啊。那不过运动除了能让我们重新认识自己的身体以外，有时候还会成为人与人之间建立连接的一种方式。我刚才在介绍的时候啊，看到徐徐之前也组建过瑜伽的兴趣小组，是不是？那可以跟我们来聊一下当时的一些心得体会吗？
4: 嗯，好的。其实来到这个韩国读博士以后啊，我发现身边很多人都承受着不同的程度的压力。对于留学生来说呢，既有离开熟悉的环境之后的适应问题，也有着学习和科研带来的压力，有时候遇到困难也不知道我应该找谁来说呢。我自己已经通过了瑜伽，感受到了它确实能够帮助我调节自己的身心的状态，所以那时候我就在想，既然瑜伽帮助了我，能不能把这份体验分享给身边的人呢？大家是不是也可以因为一个共同的兴趣而聚在一起？抱着这种想法呢，我和几位同学就一起组建了一个瑜伽的兴趣小组。我们一开始呢，就没有把它设计成非常专业、非常严格的这种传统的瑜伽课程，而是不追求难度动作，我们希望它是一个更加轻松、安全、包容的空间。每次练习结束以后，大家也不会马上离开，而是留下来聊聊天，有人聊学习，有人聊生活，也有人想通过这些去认识一些新的朋友。慢慢的，我发现大家来到这里的原因和动机其实都是不一样的。有人想改善久坐带来的肩颈腰背不适，也有人想释放压力，有人只是单纯的对瑜伽好奇，也有人希望认识一些有自己共同兴趣的朋友。当大家因为一个兴趣聚在一起之后，运动它就不仅仅是一个简单的身体活动了，它也可以成为人和人之间建立关系、建立友谊、获得陪伴的一种方式。
3: 是的，我觉得这一点呢也特别的有意思啊。最初大家可能选择瑜伽的理由不一样，但最后呢都因为对于瑜伽的热爱共同留了下来。那我听说之前还有过一次把瑜伽从室内带到室外的一个经历。因为我觉得在我的印象当中，瑜伽都是要在一个很安静的室内去进行的。那之前听说我们还有过六个人一起到公园的经历，是吗？
4: 是的，是的。
3: 那天是什么样的情景？和我们大家描述一下可以吗？
4: 可以可以。那次我们六个人相约到学校附近的一个公园进行瑜伽练习，把瑜伽垫呢铺在草地上，周围有树木有风，整个环境跟室内是完全不一样的。我们从最基础的呼吸进行调节，然后慢慢的进入到了瑜伽非常传统的一个叫做拜日哀式的练习。很多人会觉得拜日哀式就是把一连串的动作做完，然后但是那一次的经历它其实是在自然环境中的练习。我特别能感觉到 真正重要的是呼吸和注意力之间的一种协调，而不单纯的是因为动作。吸气的时候打开身体，呼气的时候慢慢的放松身体，身体跟着呼吸进行流动，注意力也会从我们的外界的各种繁杂的事情一点点回到自己身上。那一刻，我对身心平衡有了更加具体的理解。它也不一定是一个很抽象的概念，有时候可能就是暂时放下手机呀，放下工作，放下学习，让自己安静地感受自己的呼吸，感受身体现在自己的状态。瑜伽当然不会说直接替我们写论文了，也不会解决现实中遇到的一些现实的问题，但是它可以让一个忙碌的人按下一个暂停键，给自己一点点喘息的时间。而原本不熟悉的人呢，也因为共同的运动而相遇和交流。对我来说，这也是运动中最重要的一部分，它是连接身体和内心，也是连接我和他人，我和其他五个小伙伴的一种很美好的经历。
5: 네, 저도 사실 서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즐거워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려 씨는 평소 논문을 쓰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몸에서 어떤 변화나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6: 谢谢主持人，其实我的经历应该和很多人比较相似，尤其是留学的学生，包括研究生啊、博士啊，就是我们经常会坐在电脑面前，然后写论文，然后查资料。刚开始呢，我的身体就会告诉我，就会提醒我，肩膀啊或者脖子都很酸疼僵硬啊。我最初的解决方法就是选择睡觉。 就是当我累的时候，我就去睡，我就立马就是大睡上一天吧，然后几乎就是早上到中午，然后就觉得身体恢复了。可是时间久了以后，发现这个方法不能解决我当下的这个身体疼痛的状态，尤其是久坐时间长了，我的脊柱啊会很疼很疼的。然后我就想，我就感觉是不是要需要去运动了。 然后要不要想一些别的方法，然后去让我的身体变得更健康一些，然后缓解下我久坐的这种疼痛感。然后在学校的这个活动中，我就认识了徐徐和玉，然后他们说他们在练瑜伽，然后我就那我刚好就去尝试一下吧。然后于是我就加入了他们这个小组，就开始练瑜伽了。
5: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감 공유해 주셔서 다들 힘드시죠? 저희 음악 듣고 다시 돌아볼까요?

0: 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넓혀서 혼자 하는 운동에서 함께 하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운동이나 스트레칭 영상을 저장해 두고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하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혼자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是的，知道运动重要是一回事儿，然后能把运动这件事坚持下来，我觉得是一件更重要的事情啊。
0: 对。
1: 那世柔，你有没有经历过就是一个人觉得非常难坚持下去的阶段？当时又是怎么克服的呢？
2: 有啊，其实我刚开始发现身体的不适的时候，我是选择在网上看一些视频进行锻炼的。但是我发现，我好像给自己制定了一个很宏伟的计划，就是啊，刚开始说哦，我每天要坚持锻炼，这样的话我的身体会很舒服。可是发现不是这么回事，头一天的时候坚持，第二天由于这个学业上啊，就是学术上它有很多这个工作要去做，然后就会考虑到啊。太累了，那我算了吧，我改天再去做这个运动吧。于是呢，就是，第一天可以做，第二天也许再坚持一下，到后面就已经就是放弃了。大家在放弃的同时，其实给我的心里也会有一些这种小压力，就觉得哎，这点事儿都做不好。但是自打我认识了徐徐和玉，然后我参加了他们这个集体的这个锻炼，我就感受到状态就完全不一样了。就是当身边有同伴都在场的时候，大家都可以一起投入一个训练嘛，然后就会形成一个相互带动、相互陪伴的这个氛围。然后很多时候就是不是我完全抽出时间，而是一个人很多时候就是他们带动我的时候，我就更好的去锻炼这个身体，然后自然而然的就形成了一个锻炼的习惯。所以这段经历我意识到，要想维持长期的运动习惯，并不能完全依靠个人的意志，其实也可以，通过环境呀、同伴的陪伴啊，还有一起运动的这个氛围，然后来帮助自己坚持下去。
0: 네, 맞아요. 혼자서는 자꾸 미루게 되던 운동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강한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환경도 운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단순히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내 몸의 상태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슈오 씨도 요가를 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1: 当然有啊，就是而且我觉得我坚持瑜伽最大的收获之一就是刚开始的时候，我最关注的其实是做动作是不是会标准化，然后我有没有达到老师的那个要求。但是锻炼了一段时间之后，我慢慢的发现，真正重要的好像不是动作看起来像不像，而是我身体到底是怎么发力的。比如说我后来接触到一个概念词，就是肌肉代偿。简单来说，就是有些动作本来应该由某个部位发力，但是如果我这个部位没有很好的参与，身体的其他部位就来帮忙。这样一来呢，动作虽然做出来了，但是身体可能承受了额外的负担。以前我根本不会注意这些，但现在不管是做瑜伽还是平时看书写论文，我都会下意识的看看自己的身体。比如说我的肩膀是不是又不自觉的耸起来了，然后坐姿是不是太紧张了？有没有哪一个地方有一些用力？就是慢慢的，我也开始学会听自己身体的声音。然后对我来说，这其实是瑜伽带给我一个非常重要的一个改变。
0: 네, 슈요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잖아요. 공부나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간씩 가진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는 걸 느껴도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생각부터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잠깐씩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是的，那很多人呢，其实缺少的不是一种运动意识，而是一种可以马上开始的方法。像我写论文一样，我总会劝自己啊，明天我一定写，明天我一定运动。尤其是像在办公室、图书馆或者家里，可能没有瑜伽垫啊，可能没有足够开阔的场所。所以说，我们几位嘉宾能不能给我们简单介绍几个简单的，就是我们可以一学就会的瑜伽动作，让我们也一起来锻炼起来，可以一边讲一边示范，可以吗？
3: 可以的。 那我先介绍两个动作吧，是不需要器械的，然后我们在办公室的座椅上，或者说在车内的驾驶座里都可以，包括我们现在

0: 紧的拉伸，四、三、二、一，好，慢慢的吸气，将我们的右手缓缓落下，接着再一次呼气，双肩下沉，吸气，换左边，左手举高，放在我们头顶的右边，然后呼气，将头位倒向左边，左耳去找左肩，右肩慢慢的下沉，保持顺畅的五个呼吸。五，每次呼气，将我们的右肩膀再向下放一点。四，中指微微的向斜下方发力。三，二，一，好的，吸气，解开我们的左手，这是我们第一个动作。那我们在做的过程中呢，不要求幅度很大，我们要讲究温和的拉伸。同时呢，如果出现刺痛呢，就立刻的停止这个动作。好，接下来第二个动作呢，就是我们的开展胸腔、胸腰的一个动作啊。如果在办公室的座椅空间充足，我们的双手可以放在身后，然后合掌，在我们肩胛骨中间的位置合掌。哎，对，如果做不到呢，可以慢慢的放在腰间的位置合掌。好的，保持肩膀向后向下沉，注意不要耸肩啊。我们的手臂轻轻的向后打开，胸腔向前向上展开。好的，呼气，慢慢的回来，再一次吸气伸展，下巴可以微微的向上抬，胸腔展开。呼气，很好，再来一次，吸气，胸腔展开。可以，此时想象我们身边是一个自然的环境，阳光照在我们的身体上，感受温润的阳光。好的，呼气，再来一组，吸气，胸腔再次上提，肘臂向后，双手合掌。好的，呼气，慢慢的收回。当然了，这里这个。特别补充一下，如果听众正在开车啊，可能空间的比较狭小嘛，我们双手不可能再向后相扣，那我们可以双手放在我们的后脑勺位置交叠就可以了。然后肘臂向后打开，胸腔上提，好的，微微内收也是同样的效果啊。我们可以在车内的朋友多试几组。好的，呼气，慢慢的收回来，这是我说的两个动作。
1: 네, 그럼 세 번째 동작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서서히 시작하겠습니다. 양팔을 목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어깨를 귀 쪽으로 높이 우려줍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숨을 내려면서 어깨에 힘을 뚝 내려놓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위로 우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에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가볍게 털어주면서 몸과 어깨에 힘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동작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한쪽 발 가슴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원수으로 오른팔을 가볍게 당겨줍니다. 어깨와 발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때 어깨를 으쓱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잠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팔을 밟고 보겠습니다. 왼팔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하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완전히 불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주신 동작들은 특별한 운동 기구가 없어도 일상에서 쉽게 따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무리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몸의 피로와 신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지쳐질 때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쉬어 갈수 있지만, 몸은 쉬고 있는데도 생각이 계속 이어져 마음까지 편하게 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3: 那刚才呢，我们更多的聊的是身体上的疲惫和放松。
2: 但其实呢，我觉得很多时候身体是停下来了，但是呢，我们的大脑却还在不停。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혜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왜 이렇게 인생은 뭐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건지.
2: 그러니까요.
0: 갑자기 추워졌어요.
2: 네. 건강하시죠?
0: 당황스러울 정도로.
2: 건강하시죠?
0: 네. 네. 아니 어쨌든 그냥 이 반팔 차림이 맞았던 네. 시기였는데.
2: 불과 며칠 만에.
0: 갑자기.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말에 이제. 네. 행사 진행을
0: 네,
2: 하고 왔기
0: 워낙
2: 때문에
0: 워낙 이제 그 축제가 많았으니까요.
2: 네, 아침 저녁 점심 날씨가 다 계절이 달랐던
0: 네,
2: 것 같아서
0: 맞아요.
2: 예, 그래서 조금은 네, 조금은 네. 이지영 씨보다는 조금 더 일찍 긴팔.
0: 아니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입었습니다. 뭐 아침에는 네. 살짝 뭐 셔츠 하나 정도 걸치면 되고 낮에는 그냥 다시 네. 좀 더워지니까 반팔 그렇죠, 차림이 그렇죠. 어울렸는데 네. 이제는 그냥 반팔 차림은 낮에도 조금
2: 힘들지 않을까?
0: 예, 이거 썰렁한 느낌이 네. 좀 들어서
2: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네, 너무 힘들구나.
2: 오랜만에
3: 감기 조심하세요.
0: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오리지널 버전.
2: 네네네 환절기.
0: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감기도 그냥 이분 앞에서는 딱 막 공격하고 딱 하다가 한 5m 앞에 딱 서면은 안 되겠는데.
2: 그러니까요.
0: 못 이기겠는데. 네, 네. 저분은 못 이기겠는데 하고 딱.
2: 감기 때려잡는 네. 보청청 네. 같은 느낌으로.
0: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
4: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괜찮은 거니.
0: 네. 네. 목소리부터 봐봐요. 감기가 어떻게 오겠냐고요.
4: 근데 지원 씨 원래 성우, 네. 성우셨어요?
0: 아니요.
4: 아, 나 그 네. 원작을 네. 원래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0: 아
4: 내가 지원 씨 모르나 보나. 네. 원래 아 근데 목소리 똑같은데요?
2: 너무 똑같죠.
0: 진짜요?
4: 네.
0: 네. 네. 고맙습니다.
4: 와.
0: 네. 아니 그러잖아. 네. 감기도 막 맨손으로 때려잡고 어떠세요?
4: 네. 그럴 수 있으면 아 이게 좀 돈 좀 벌겠는데.
0: 아니 그럼 진짜 감기 네. 나만의 어떤 퇴치법 아니면 감기가 오기 전 아니면 왔을 때.
4: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쪽으로는 건강한 것 같고 네. 어렸을 적도 병원 가본 적 없는데 네. 아,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제가 건강 관리를 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4: 그러니까 나의 조금 아픈 게 아이한테는 크게 아프게 영향을 주니까
2: 그렇죠.
4: 아, 이제
0: 그리고 내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돌봐야 하는
4: 아, 코로나 때
2: 네.
0: 진짜
4: 가족이 다 아파서 서로 돌볼 네. 수 없어서 네. 조금이라도 버티는 사람이 서로 돌봤던 정말
0: 아. 네. 그렇군요.
2: 불과 몇 년 전인데 네.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0: 아니 그래요. 근데 저 진짜 네.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4: 네.
0: 전시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4: 저 그림 그립니다. 예. 그림책을
0: 아니 연극하시잖아요.
4: 네.
0: 근데 그림도 하신다고요?
4: 네, 이게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0: 아니 신이 공평하지 네. 않다는 게 전 이런 데서 네. 느껴져요. 왜 다 주냐고요?
2: 아,
0: 저는 입밖에 없는데.
2: 목소리.
0: 예.
2: 연기면 연기, 거기에 네. 그림까지.
0: 아니 아, 네. 그림도 좀 그리는 작가로 활동을 하시는
4: 네,
0: 거예요?
4: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2: 예흐.
4: 네. 이 10월 달에 또 전주에는 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있습니다.
0: 네, 많은 거기, 분들이 알고 계실
4: 네,
0: 거예요.
4: 거기에 예. 되게 저는 시작하는 작가로서
0: 예.
4: 시작하는 작가 코너가 있는데 그 3층에 있어요. 그 전시관 소리 문화 전당.
0: 네, 네.
4: 거기 3층에 저 전시도 네, 담게 됐습니다.
0: 아니, 저는 그림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4: 아, 좋아요.
0: 네. 제 딸들도 그림책을 사요. 너무 감동적이다고 네. 막 사더라고요.
4: 아.
0: 네. 그 그림책이 주는
2: 맞습니다.
0: 그 뭐랄까요 네. 이렇게
4: 맞아요.
0: 나를 이렇게 막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4: 사진적 의미로는 네. 그림책은 글씨를 배우기 전에 그림으로
0: 예,
4: 글씨를
0: 예, 예.
4: 배우는 단계라고 했고
0: 아이들이 원래 그림으로 단어를 원래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4: 아, 근데 어느 날 네. 그림책을 어른들이 왜 볼까 했더니 그 단어를 떠나고 싶은 거야.
0: 아,
4: 뭔가 그 글씨를 떠나서
0: 그림만으로도
4: 그림만으로 뭔가 글씨가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잖아.
0: 네.
4: 네 뭔가 왜냐면 그림으로 읽는다고 하거든요.
0: 예, 맞아요.
4: 그래서 내가 들을 수 듣고 싶은 내가 보는 그것이 언어로 딱 들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서 다시 어른들이
0: 그리고 저는 그 맞습니다. 그림책 안에 있는 그림의 그 화법이라고 해야 돼요?
2: 네네네.
0: 그게 너무 좋아요.
4: 맞아요.
2: 그 개성들도 다
0: 네,
2: 작가마다 다 다르고.
0: 개성들이 있는데 그 개성이 막 와닿으면서
2: 그렇죠.
0: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4: 그 원래 양성 가정이 1년 동안 네. 전주에서 있었어요. 네.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네. 작가로 데뷔를 하는 건데
0: 네. 네.
4: 아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전주 도서관 측이랑 네. 그 담당 선생님이 이게 이게 말다툼이 있었대요.
2: 왜요?
4: 선생님은 저를 뽑고 싶어.
0: 네.
4: 도서관 측에서는 이런 그림 실력으로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전주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근데 선생님 왜 뽑았냐? 영국 배우가 그리는 그림이 너무 궁금하다. 이 사람은 무대를 서봐서
0: 예.
4: 그 세계관이 영국 배우는 무대에서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4: 그 종이 안에 제가 뭐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 3년차 되니까 조금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은데
0: 네, 네.
4: 아, 처음에는 이제 긴장해서 잘 그랬지만 예. 연극하고 살짝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을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께서 연극 배우로서의 그림 그리는 사람을 좀 궁금해하셔서
2: 네.
4: 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예, 예. 무대가 연극 무대에서 이제 캔버스로 옮겨간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2: 그거랑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연기하시는 건희 쌤과 그림 작가로서의 건희 쌤이 세계관이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4: 좀 조금 있어요.
2: 예,
4: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나온 건데 생방송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빨리 말해버려야지. 내년에 나올 책이 있습니다.
0: 예. 예, 예.
4: 아, 똥이의 입장에서
2: 예.
4: 이 제목이 책 제목이 아침마다 목탕에 갑니다요. 똥의 입장에서 변기에 빠졌을 때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똥의
0: 네.
4: 대사는 아니지만 사람의 대사지만 목탕이 들어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똥이 변기에 들어갔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게 목욕탕이 아닐까. 그래서 아침마다 목탕에 갑니다. 첫 그림은 창자를 지나가니까 새벽에 이제 목탕 가니까 네. 어둡게 가다가 똥꼬가 열릴 때 이제 목탕이 열린 느낌. 하지만 끝까지 고객들은 몰라. 마지막에 물 내리는 장면 가기 전까지는
2: 알 수 있네.
4: 변비에 걸리면 고객 사정상 이게 목탕 문을 닫고 이런 중간중간
0: 물 내. 그게 그건 줄 모르고 읽다가
2: 네.
0: 마지막에 가가지고 네.
4: 마지막에 물 내릴 때 워터파크 하고
2: 무조건 히트작이네.
0: 그러니까요.
4: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그릴 건데 그 네. 속에 아이들 동물 좋아하니까 동물들 넣어가지고 문신 형님들 그냥 표현도 하면서 재밌게.
0: 예.
4: 하지 않을까.
0: 어쨌든 진짜 네. 감탄이 나오면서 네. 늘 응원하는 마음을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갖게 됩니다.
4: 어린아이 마음이 나왔어요. 네. 알아주니까 네. 또 신나가지고 얘기했네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오늘 네.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주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만나니까 네.
4: 계속 듣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2: 네. 예.
4: 아 빨리 주제 얘기하고 싶어요.
0: 네, 뭔데요?
4: 자 오늘 주제 복수입니다.
2: 복수.
0: 그러니까 칼을 가는 거죠.
4: 칼을 가렸지.
2: 네.
4: 아, 그 이야기 네.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 올해 개봉한 작품이에요.
2: 네.
4: 하지만 이게 원래 책으로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던
2: 그렇죠.
4: 삼총사 아시죠?
0: 네.
4: 그거 지은 작가님이 이제 원작을 한 거고 이 영화도 원래 실제 있었던 프랑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0: 실존 인물을
4: 네, 실존 네. 인물을 신문에 났어. 네. 이 이야기가 연재가 됐어.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 작가님이 이거 써야겠다.
0: 책을 쓰고
4: 책을 쓴 네. 작품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0: 복수의 대명사 아닙니까?
2: 네,
4: 제목만 들어도 네. 뭔가 그 장면들이 굉장히
2: 떠오르죠. 네.
4: 그 의상과 그 말투와
0: 그 시대와
2: 그렇죠.
4: 주인공 남자입니다. 아, 발음을 잘해야 돼요. 프랑스어입니다. 에드몽 당테스.
0: 단테스 맞죠?
4: 프랑스어 전공 아니세요?
0: 아니에요.
4: 에드몽 당테스.
0: 에드몽 당테스.
4: 좋네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 네.
4: 배도 있었어요. 앞으로 잘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이 복수는 역시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는데 사람들이 질투를 내요. 거짓말을 하고요.
2: 네.
4: 오해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명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당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 네.
4: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4년 동안 그 억울함 속에 갇혀서
2: 네.
4: 살아갑니다. 그 감옥에 갇혀 분들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이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마음속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2: 감옥까지. 네.
4: 감옥에 또 억울하게 들어와 있던
2: 네.
4: 그 사람에게
2: 신부님이
4: 어떤 만남인데 파리아 아닙니다. 파리아.
0: 파리아 신부.
1: 네, 파리아 네. 신부를 만나고 그분에게 세상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는데 네. 보물이 있다는 것도 네. 알게 됩니다. 네. 원피스가 떠오르죠.
0: 그러니까.
2: 그렇죠.
1: 아, 원피스가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탈옥을 계획을 하는데 아, 이 신부님이 아,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아, 자기의 아, 목숨과 바꿔서 그 시신과 바꾸면서 이제 탈옥의 계기가 됩니다. 보물을 네. 찾아요. 네. 그리고 부자가 되고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데 아, 이 원수들은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
2: 그렇죠.
1: 아, 이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까먹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누가 봐도 시청자가 볼 때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못 알아봐요.
2: 못 알아봐.
1: 못 알아봐요.
0: 네. 우리는 금방 알겠는데.
1: 그러니까 네. 못 알아. 못 알아. 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했던 그 여자, 그 여자는 바로 알아봐요. 예, 네, 바로 알아보는데 그 나의 나쁜 놈들을 못 알아봤어요.
2: 네.
1: 자,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갑니다. 근데 복수의 방법이 틀립니다.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아, 그 사람들의 욕심, 그 사람들이 배신하려고 했던 그 욕구들을 네. 이용해서 복수를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통해서
2: 네.
1: 어떤 사람들은 뭐 욕심, 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나씩 세상이 드러납니다. 근데, 역시나 그들은 최고의 복수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통쾌하죠.
1: 예. 예, 누구나 꿈꿨겠으면 복수는 네. 이게 통쾌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변했다. 뭐에 변했냐? 희생당하지 말아야 되는 아이가 죽어요. 그 아이가 죽는데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한 아이입니다.
2: 네.
1: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인데 그 여자의 아이가 죽는 걸 보고 나서 복수를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2: 네.
1: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복수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의 삶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가
0: 그러니까 파리아 신부가 분명히 충고를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마지막에 죽어갈 때.
1: 맞아요. 그냥 보물만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혜와 여러 가지 네.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어와 그 문장들이 떠올랐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한 복수는 자기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에서 이 복수를 마무리해야 되게 됩니다.
0: 네. 깨닫게 되고
2: 네.
1: 그렇습니다.
0: 몬테크리스토 백작 저는 그걸 안 보고 2002년작을 봤더라고요.
2: 2002년작 네.
0: 헬리카빌 나왔던 슈퍼맨 헬리카빌이 단테스 백작으로 나왔던 그걸 봤고 금방 건희 쌤이 얘기한
1: 올해 2020년
0: 네. 그거는 2월달에 저는 못 봤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근데 뭐 이야기는 똑같이 다 전개가 됐겠죠.
1: 네. 이거 일본에도 나왔던 일본 드라마도 나왔던데. 일본 영화인가?
0: 그래요?
2: 시리즈로 나왔었습니다.
0: 네, 시리즈, 맞아요. 일본 드라마 시리즈로.
1: 맞아요.
0: 똑같, 뭐 제목도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렇게 해서요. 네. 그렇군요.
1: 현대극처럼 나왔습니다.
0: 네. 근데 네. 이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예를 들면 무슨 그 쇼생크 탈출이랄지, 뭐 킬빌이랄지, 그렇죠.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렇게 복수를 다루는 작품들 보면서 그 생각 제일 많이 해요. 복수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저 주인공.
1: 아 그죠 이게 너무 네. 공감되죠. 네,
0: 너무 괴롭잖아요.
1: 잘했다.
0: 더군다나 가장 친하던 친구가 다 등 뒤에서 칼을 꽂잖아요. 그러면 복수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던데 두 분은 어떠세요? 맞아. 진짜 내가 그렇게 당했어요. 저는 난 복수 안 하고 못 살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1: 상상의 끝을 다 달아줘.
2: 네네.
1: 아 근데 참 그 살아왔던 습관이 무서운 것 같고
0: 네.
1: 상상은 끝을 달았는데 한 번도 그런 상상 안 하다가 복수는 상상 끝을 가고
0: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는 막상 실행하는 건
1: 살아왔던 방식이 이제 멈추게 만들죠.
0: 그러니까 뭐 상상이야 몇 번이고 칼로 베고 뭐 했겠지만 내가 그걸 실제로 행할지는 자신이 없다.
1: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자신한테 하는 복수가 참 많죠.
0: 네.
1: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0: 그래서 자신을 막 망가뜨리는.
2: 네.
1: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런다고 해서 아니 살아서 갔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네. 죽었다고 알아보겠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여러분 죽지 마세요.
0: 네.
2: 아 정말
0: 그러니까요. 백희 씨는 어때요? 복수.
2: 저는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복수를 결심할 만한 일들은 없었지만.
0: 그러니까 뭐 영화 속 주인공이 돼서
2: 음악으로 표현한다라든가 다른 방식의 표현법을 찾을 것 같아요.
1: 아, 이번에 제 그림책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 아,
1: 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네네. 왜냐하면 별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시가 돋아서 그 모양이 된 게 아닐까.
2: 별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잖아요.
1: 네, 그런 시작점에서 생긴 거라서.
2: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술로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1: 멋있다.
2: 이정 씨는 어때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진짜 그런 일 당하면 정말 복수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1: 그럼요.
0: 하고야 말리라. 나도 칼을 꽂겠다. 근데 전 뭐가 걱정이냐면요. 무술 연마하다가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2: 아하. 근데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복수는 현대판 복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자경단처럼 내가 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있고
0: 무술을 연마해서
2: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
0: 그렇죠. 내가 법으로 너를 응징하리라.
2: 네네네. 네. 근데 이 법으로 응징하는 경우도 경험한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보면 또 배우는 게 있다. 법정 다툼을 한번 해보면
0: 나도 죽을 것 같아. 그 싸움을 하다가 나도 죽을 것 같아. 있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2: 그리고 뭐 돈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이 회복되진 않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었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는 안 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서 거기가 요즘 현대판 복수극이 아닌가. 그 무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0: 저는 그냥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무술 연마하다가 포기하겠는데. 너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인과응보를 믿어서 인과응보를 믿어서 결국 저놈은 벌을 받고 말 거야라고 그냥 믿고 나는 선하게 계속 살아가고 너는 언젠가 계속 왜 그 나쁜 짓을 계속 할 테니 결국에는 네 무덤을 네가 파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상상 안 받고 살면 참 좋을 텐데.
2: 그 말이 가진 힘이 또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처럼 너는 네 자식들이 너의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저주의 말을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조금만 소식이 전해지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1: 그러니까
2: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져요.
0: 내 저주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 그래서 저는 저주를 아예 그쪽 화살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는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잊을지 말지 내가 감당할지 말지만 생각하는 거지 너에게 복수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왜냐면 그 나의 정의거든요. 나의 정의는 내가 풀고 라고 생각을 하는
1: 멋있어,
2: 편이에요.
1: 멋있어.
0: 그러니까 영화 레옹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12살짜리 마틸다죠? 마틸다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의뢰를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레옹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사를 하냐면요. 복수는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 그 얘기예요.
2: 맞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복수 여기서도 뭔 단테스 백작도 마지막에 그걸 깨닫잖아요.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복수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공들여서 뭐 예를 들면 뭐 돈 쓰고 뭐 하고 내 이 모든 청춘을 바쳐서 복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뭐지? 난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2: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의 캐릭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도 낭만주의자, 약간 예술적인 기질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하는 인간은 또 아니에요. 약간의 허무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도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릴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통쾌한 복수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기질적으로 복수에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0: 아까 권씨 말 제가 복수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상상이야 끝까지 달리겠지만 결국에 살아온 방식이 있어서 난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골랐나 봐요.
0: 원래 선한 사람이 복수해봤자
2: 네.
1: 맞아요.
0: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그러니까. 이러고 말 거예요, 아마.
1: 백쌤 말이 맞아요. 네. 네. 백쌤이 고른 영화가 네. 네. 제 복수에 맞지 않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네. 이 복수가 네. 저한테 맞아. 네. 네. 저도 이렇게 돌아온 케이스로서. 네. 어,
0: 그렇다니까요. 진짜 해봤자, 너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2: 있다고요.
0: 에이, 텟! 이러고 말 네. 거라니까요.
1: 여러분, 영화 잘 고르세요. 네. 자, 오늘.
0: 영화가 자,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1: 자, 여러분들 복수할 예화들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아, 백희생의 영화 너무 궁금한데요.
0: 아, 진짜. 근데 이 진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뭐 원서가 뭐 총 5권?
1: 네.
0: 이라면서요. 근데 이걸 읽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1: 네, 굉장히 긴 이야기고.
0: 근데 진짜 읽을 만한 책일지 않을까.
2: 맞습니다. 네.
1: 그 유튜브 얘기해도 되나? 아, 여기, 네, 다, 네. 여기 다 얘기해도 되지. 네. 유튜브에 그 정말 성실하신 어떤 성우분이 네. 1부부터 5부를 해서 이렇게
0: 읽어줘요?
1: 한 시간짜리로 하나씩 다 만들어놨어요.
0: 다섯 권을?
1: 네, 배경이 어떤지 아까 뭐 삼총사에부터 시작해서 이 작가가 어느 배경에서 나타났고 내용은 이렇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유튜브 찾아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듣기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0: 대단하네요. 들어보시거나 그러니까 오디오북으로 들으시거나 뭐 읽어보시거나 네. 또 영화로 보시거나 네 추천합니다.
1: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복수를 마지막으로 주제를 복수로 정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1: 그 뭐 이번에 그림책에 네, 막 네, 물이 네. 올라와 있기도 네, 하고 네. 네, 그 복수의 방법이 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 저 사람이 지옥 갈 때 내가 웃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 나도 그랬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이 피해보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저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상처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게 남아있으니까 가족한테 그걸 이렇게 흘러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네가 칼을 들고 휘두른 순간 네 손도 다치잖아 아, 맞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딱 맞는 말이거든요. 예. 오늘 영화 대 영화는 우리 이 영화 괜찮은 거니 김건희 쌤과 함께 주제 복수, 복수를 다룬 영화 함께하고 있는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먼저 처음으로 만나봤고요. 이 OST가 이제 그 올해 개봉한 설명해 주신 네. 음악도 멋지네요.
1: 와 이거 말고도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2: 너무 있어요.
1: 집중력을 엄청나게 네. 만듭니다.
0: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아, 멋진 음악까지. 최신작 영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OST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지영 이베키의 영화 대 영화.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거니의 김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 주제는 복수를 다룬 영화입니다. 복수.
1: 네.
0: 자,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백희 씨 차례입니다.
1: 야, 두구두구두구두구.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 사람의 그 작품을 뭐 좋아하거나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했냐면, 일막에 총이 있었다면, 일막의 연극에서 총을 걸어두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것이 발사되어야 한다.
2: 와,
1: 이 사람이
0: 맞아요.
1: 예술론이에요.
0: 진짜 유명한 얘기죠.
1: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작품들이 있어요. 칼이나 총 혹은 액션이 등장할 때 그것이 드러날 것처럼 보여줬다면 반드시 보여줘라.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타이밍과 그 숙련된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품으로 쓰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려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이 등장하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에 총이나 칼이 등장하면 반드시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순간이 굉장히 극적이어서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쾌감을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버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2009년 작품인데, 시기상으로는 이제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 히틀러라는 사람의 종말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야 했는가,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작품이에요. 실제로는 히틀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지하 벙커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살해됐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정의를 실현했었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얼마나 이 독일군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잔인했는가를 한 씬을 아주 공들여서 보여줘요. 그냥 나무 패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굉장히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나무를 패고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독일군으로 보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하면서 집으로 쫓겨 들어가듯이 피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유대인 사냥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는 건 내가 지금 유대인들을 숨겨주던 안 숨겨주던 지금 사단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총이 등장했으면 발사가 되죠. 이 사람이 등장했으면 학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고 긴 초반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시퀀스가 대학살로 끝나게 됩니다. 마룻바닥에 숨어있던 옆집 이웃인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첫 번째 시퀀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그리고 그 잔인함을 드러내는 수법이 왜 이렇게 젠틀한 거야? 왜 대화를 하고 뻔히 그 마지막 장면의 이 한 시퀀스의 끝에서 총질을 할 거면 왜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 폭력을 휘두르지
0: 굉장히
1: 않고
0: 굉장히 신사적으로
1: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어요.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저는, 나는 술도 안 먹어. 그냥 우유 한 잔 주세요. 우유 한 잔. 그리고 한 잔을 더, 너무 맛있어요. 한 잔 더 주세요. 하면서 대화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긴장을 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더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냥꾼이 나타났고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 장면에서 지하, 그러니까 바닥 밑에 숨어있던 이웃을 학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브래드 피트가 구성하는 8인의 일종의 암살단, 유명하거나 좀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기로 특수한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군대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실패하면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대변해주지 않아요.
2: 그렇죠.
1: 하지만 성공하면 이 일을 위임한 사람들의 몫으로 성공담으로 남게 돼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밀 조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특징이 그야말로 깨부시는 사람들. 뭐 폭탄 전문가, 폭력의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독일군만큼이나 잔인하냐면 이 사람들이 독일군의 머리를 벗겨가요. 그렇게 수집해서 실제로 자기들의 성과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브래드 피트의 부대가.
2: 맞아요.
1: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는 그냥 극장에 모여 있는 이 독일군의 중요한 사람들이
0: 간부들,
1: 예, 간부들을 네. 그냥 죽이는 거 정도였어요. 네, 네. 그런데 여차저차하다 보니 히틀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네.
2: 그걸
0: 보러 오게 된 거죠.
1: 보러 오게 되는 네, 상황. 네. 그리고 여기에 독일군과 연합군의 이 이중 스파이인 여자가 있어요. 배우 여자. 배우 녀석이 누군가를 만나기로 해서 이 브래드 피트의 부대원들과 접촉하기로 한 곳이 독일군 술집이어서
2: 맞아요. 그 장면이.
1: 거기서도 네, 압권이죠.
0: 네, 맞아요.
1: 예, 네. 거기서도 게임 머리에 카드를 이렇게 딱 붙이고 내가 뭔지 맞춰봐 라고 말을 설명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내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yes or no로 얘기해주는 걸 추론을
0: 내가
1: 통해서.
0: 내가 맞히는 거죠. 예. 예.
1: 그런데 한 조용히 가만히 놀고 있던 독일군 대령이 한 명이 와서 이 스파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 게임이 시작되는데 역시 긴장감이 또 올라가기 예.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손가락 세 개의 모양 때문에 너는 독일군이 아니야. 로 알게 되고 서로 총을 겨누게 되고 이 총은 발사되어야 하죠. 피해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신은 한 10초도 안 돼요. 그런데 난리가 나는 이 안에 이 펍이라고 하는 술집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사살당하게 되고 여자 배우는 도망을 치고 생일이어서 막 신났던 독일 병사가 브래드 피트와 대치하다가 브래드 피트의 이제 총 한 방에 또 예,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최초의 이 유대인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검사하는 수사관이 되면서 이제 서로가 최종적으로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으로 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보고 있으면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이 영화가 주장하는 방식의 사망이 있거든요. 박수를 치게 돼요.
0: 성공하는 장면에서.
1: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이야기의 흐름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0: 나도 같이 복수의 단원이 네. 돼가지고 막 같이 총 쓰는 것 같고 네. 예. 같이 성공하니까 그 기술이, 박수치고.
1: 기술이 너무 예.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게 우리 편을 계속 죽여요. 우리 편을 계속 희생시키면서 이 복수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복수를 못 이루겠구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극장의 주인이 누구냐면 최초 이 한스라는 대령이 이 유대인 학살자가 유대인 사냥꾼이 모두를 다 죽였는데 한 명을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 한 명 못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이 극장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극장의 주인은 정말로 레지스탕트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복수를 눈앞에 두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입장에서 몇 명의 복수가 지금 실패된 거예요. 수많은 복수가 좌절로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도 보는 시청자인 내가

0: 죽으면 안 되는.
1: 이 네. 영화는 정말 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지만 네. 특히 백희 씨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의 장면이 네. 첫 번째 네. 시골 마을에서 네. 네.
0: 네. 맞아요.
1: 그 우유 마시러 왔다 그러면서 맞아요. 그 장면 그리고
0: 술집
1: 펍 네. 술집에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를 상영하면서
2: 네.
1: 네. 네. 그때 이제 작전이 펼쳐지는 그 크게 그렇게 세 개의 네. 어떤 시퀀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장 그 장소에
2: 네.
1: 그 장소가 주는 숨막힘
2: 미쳐요.
1: 예. 네.
0: 아.
1: 네. 아니 술집이고 그냥 시골 마을집이고 극장인데 그게 네. 그렇게 숨막히게
2: 공간.
1: 그래서 타란티노 쿠엔틴 타란티노가 천재구나라는 네. 생각을
2: 미쳤어요.
1: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2: 근데 거기에 진짜 이건 스포일러에 해당되는 거지만 살짝만 제가 오픈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 극장에서의 복수는 사실상 실패한 복수예요. 왜냐하면 한스가 모든 걸 알게 됐어. 지금 이 극장에 폭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지? 내가 그걸 알아. 라고 해요.
1: 말을 하잖아요.
2: 근데 브래드 피트가 그래,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브래드 피트 입장에서는 빨리 한스를 제거하고 극장으로 돌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스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나 미국으로 망명할게. 그리고 니네 히틀러 죽이고 싶잖아. 내가 공을 세운 걸로 해줘.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나의 가장 나쁜 적에 희망을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와, 이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복수가 히틀러는 다르게 죽게 되거든요. 이걸 들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아주 깨름직하지만 쾌감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죄가 들어있는 쾌감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죄를 가지고 와야 돼.
0: 참.
2: 그러니까
0: 아, 너무
2: 끝까지 긴장의 긴장을 놓칠 네.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복수가 끝났지만.
1: 네.
2: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또 다르게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도 또
0: 아이고.
1: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브래드 피트야 뭐 우리의 뭐 브래드 오빠야 뭐.
2: 네.
1: 예. 크리스토퍼 발츠의 이 연기.
2: 아, 미쳤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 사냥꾼.
1: 예. 아니 그렇게 평온한.
0: 그 악역,
1: 그렇게 평온한 네. 얼굴을 늘 유지하면서 웃을 때도 이렇게
2: 네.
1: 뭐 웃는 걸 어떻게 비슷하네.
2: 네.
1: 건희 쌤.
0: 오, 악역 네. 배울 때
1: 네.
0: 딱 그러면 된대요. 이 공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그러면
1: 네.
0: 최고의 악역처럼 보인대요.
1: 그러면 와. 이제 뭐냐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0: 네. 네. 네. 그렇게 연기하잖아요. 우유가 제일 싫어.
1: 우유가 제일 싫어. 그 영화에서.
2: 진짜.
1: 그 영화 진짜
0: 정말
1: 우유가
0: 싫어.
1: 제발 그놈의 우유 진짜 그냥 확 갖다가 그냥 막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은.
2: 정말요.
0: 네. 영화 정말 장면 시간 지나면 다 까먹는데
1: 네.
0: 야, 그 영화는 제목도 까먹고 뭐 감독이 누군지도 까먹고
1: 네네네.
0: 장면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아.
1: 맞아요.
2: 맞습니다.
1: 네. 특히 어느 장면. 아까 그 세 장면 중에 특히 어느 장면이. 네.
0: 첫 장면.
1: 네.
0: 그리고 술집.
1: 네. 술집
2: 장면에
1: 네.
0: 근데 첫 장면이 너무
1: 충격적이죠. 첫 장면이 너무
2: 너무
0: 첫 장면이 너무
1: 너무 진짜 네.
0: 환경이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
2: 맞아요.
0: 그렇게 평화로운
1: 진짜 진짜 막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 막 이런
0: 그런 데까지 온 게 싫어.
1: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찾으러 맞아요. 그런
0: 맞아.
1: 데까지 찾으러 온
2: 맞아요.
1: 거예요.
0: 뭐 그렇게 차 타고 온 게 아니잖아.
2: 맞아요.
0: 걸어서 오자.
1: 완전 네. 시골 깡촌인가 봐요.
2: 뚜벅뚜벅뚜벅뚜벅
1: 맞아요. 완전 네. 아주 외진 시골인가 봐요.
2: 완전
0: 신발 러브레터인 줄.
1: 네. 그래가지고 진짜 걸어오잖아요.
0: 진짜.
1: 처음에 진짜 뭐지?
2: 네.
0: 맞아.
1: 독일군이 타는 그 차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전쟁 때 썼던
0: 네,
1: 그
0: 맞아요, 맞아요.
1: 보통 다 그거 타고 등장하거든요.
2: 네,
1: 모든
2: 네,
1: 영화에서.
2: 맞아요.
1: 근데 그걸 안 타고
2: 네.
1: 걸어와. 뭐
2: 아니,
1: 처음에는
2: 차가 오기는 저기다
1: 세워놓고 이제 걸어오잖아요.
2: 걸어와요.
1: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한 몇 분 지날 때까지 이 장면을 아직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2: 네, 맞습니다.
1: 저만 그랬나요?
2: 맞습니다. 그렇게 구조돼 있어요. 네. 네.
1: 시간이 걸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뭐하는
2: 네.
1: 상황이지? 저 사람 뭐고 여기 네. 뭐하는 상황이지?
2: 네.
1: 라고 이해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0: 맞아요. 제가 처음 그 영화 나왔을 때 나이가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어요. 아. 네, 되게
1: 이 몇 년작이죠?
2: 2009년작.
1: 2009년작. 네. 어.
0: 이제 액션을 바라고 봤는데 왜냐면 애국편의 액션이니까.
1: 아,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2: 어마어마하게. 예, 예, 예.

0: 내가 원하는 액션이 아닌 감정이입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영화라서
1: 아, 진짜.
0: 잔인하기도 잔인하니까
2: 네. 너무 잔인합니다. 네.
1: 예. 뭐, 이 영화는 진짜 제목은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이잖아요.
2: 네.
1: 그냥 막 총 쏘고 막 네. 약간 코믹 액션 같은 그러니까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0: 어, 맞아
1: 맞아 네네네. 맞아요.
2: 나쁜 녀석.
1: 저는 거친 이거 처음에 딱 네. 나쁜 녀석들인 줄 알았어요.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류의 영화인가 보다.
0: 코미디가 있겠다 싶었는데.
1: 근데 포스터를 보니까
2: 네.
1: 낯지 문양이 있는
2: 있고,
1: 거예요.
2: 네.
1: 가운데 이게 뭐냐? 보면은 이게 그냥 그러고 이 모자 주인공 이 포스터에 나오는 그냥 스티즈 보니까.
2: 네.
1: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아까 그 몇 장 첫 장면부터 이해가 그렇죠. 안 돼서 지금 뭔 상황이냐 이게
2: 네.
1: 그러다가 이제 우유 달라고 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헐 그때부터 이제 막 가슴이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 네.
1: 이제 우리는 결말 알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들켜서 결국에 네. 다 몰살 당할 걸 알면서도 이제 그걸 보잖아요.
2: 네.
0: 나무집이 주는 그 소리가 긴장감을 더하는 것 같아요.
1: 그
0: 발자국 한 해마다
1: 군하시는 그 발자국 야, 소리.
0: 그 부츠 정말 싫어요.
2: 맞아요.
1: 그 군하 부츠 진짜 그게 이제 이게 군하가 이렇게 거의 무릎 밑까지 오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장교들 특징.
1: 장교들의 그 와
2: 너무너무 장난 아니죠.
1: 너무 네. 진짜.
2: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언어가 되게 재미있는 장치로 쓰이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언어를 배워요 신부님한테. 유럽의 여러 언어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이 소설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이미 신부님한테 배워서 그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1: 네.
2: 근데 이 버스터즈에서 똑같이 나와요. 뭐냐면 그 우유 장면에서 독일어로 얘기하다가 너 영어 할 줄 알아? 그럼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영어 편해서 그래.
1: 네,
2: 영어 해보자. 근데 이 영어를 하는 이유는 밑에 유태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네. 사람들인 거예요. 설정상. 그러니까 영어로 밑에 지금 애들 있잖아. 우리 잠깐 나갈게. 어디 있는지 손으로 가르쳐봐.
1: 그 얘기를 하죠.
2: 너는 죽이지 않을게. 살려줄게. 이런 얘기를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를 통해서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하고 있지만 대화에 장벽이 생기고 이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0: 맞아 그런 장면
2: 그런 장면들이 요소 왜냐 그 술집 장면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 손가락
1: 네.
2: 세 개가
1: 네.
2: 독일은 엄지 손가락을 펴서 세 개가 독일식 발 세 개래요 근데 마이크 패스맨더가 세 개를 검지부터 손가락을
1: 엄지는
2: 접고 네. 이렇게 세 개를 하면서 네. 이 사람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네. 이 사실 언어잖아요
0: 나는 독일인이네 이게 어려운데
2: 그러면서 언어가 소통이지만 장벽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근데 유럽인들에게는 아마 너무 흔한 감정이지 않을까
1: 그렇죠
2: 네, 왜냐하면 여기 땅덩어리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언어들이 동시에 있잖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마 저 장치는 영화적인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1: 맞아요.
2: 부분이겠다 우리는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 장면도 네. 되게 네. 아주 인상적인.
2: 네. 네 그러니까 언어가 권력인 거예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영어를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네. 그렇게 잡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몰살시키기는 네. 거니까요. 예. 백희 씨가 가져온 아주 멋진 영화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 예. OST. 이게 오프닝에 등장하는 음악이라 그러네요.
2: 아 정말요? 예. 이렇게 평화로운 음악이
0: 세상 싫다

0: 자, 오늘 영화 대 영화 복수를 주제로 영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이어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네, 백희 씨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1: 네.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에 깨알 조연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패스벤더 보는 재미도 있고요.
0: 네, 더 킬러, 뭐 네네네네. 프로메테우스. 네.
1: 그리고 첫 장면에 레아 세이드가 나옵니다.
2: 아, 그래요?
1: 그 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0: 맞아요. 딸 중에 한 명이에요.
1: 눈여겨보지 않으면 네. 어? 레아 네. 세이드가 나왔어?
0: 아마 그 집 주인이 네. 이렇게 너 나가 있어라고 네, 하던가 맞습니다. 뭐 그런 그 딸로
1: 세 딸 중에 예, 한 예. 명인데 너무 잠깐 나오는 바람에 네. 출연한 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첫 장면은 정말 놓칠 수가 없으실 겁니다.
0: 네. 자, 제가 가지고 온 복수 관련 영화 이제 워낙 많아서요. 복수 관련 영화는 네. 뭘 해야 될까 잠깐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Riders of Justic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폭력 조직단의 이름이에요. 이 네. 영화 안에서
1: 맞습니다.
0: 뭐 정의의 사단, 뭐 정의의 기수들, 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영화는 이제 제가 그냥 줄거리만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명한 미즈 미켈슨이 주인공이고요. 네. 이제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파병 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미즈 미켈슨이 네. 군인이죠. 현직 군인이죠. 근데 열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내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1: 비굴합니다.
0: 딸도 같이 있었 딸은 극적으로 네. 살았고 아내는 그냥 즉사해 버립니다. 열차 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슬픔에 빠져 있고 이제 딸도 이제 더군다나 막 얼마나 엄마를 더구나 현장에 있었으니까 트라우마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 두 명이 찾아와서 사실은 그게 사고가 아니고 일종의 테러였어. 그래서 그 테러로 당신의 아내랑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1: 네.
0: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범인을 막 찾아 나서요.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응징을 하러 다닙니다.
1: 와.
0: 실제로 네. 이 형과 형제가 얽혔구나. 그러니까 이 열차에 탄 사람 중에 그 법정에 라이더 오브 저스티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사람이 기차에 타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가 범죄를 저지른 테러를 저질렀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아내랑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를 다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미즈 미켈슨 주인공 입장에서는 네. 찾아다니면서 다 현직 군인이어가지고요. 현직 군인인데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을 발사하는.
1: 그렇죠.
0: 와. 그런 캐릭터예요. 미즈 미켈슨이 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웃지도 않고 별로 울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결말인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응징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 영화는요, 근데 진짜 특이한 복수 영화입니다.
1: 네.
0: 알고 봤더니 진짜 그냥 우연한 충돌 사고였어요.
1: 네.
0: 테러가 아니었어요.
2: 야, 네, 그럴 줄 알았어.
0: 이게 얼마나 네. 허무한 겁니까?
2: 왠지 그럴 것 같았어.
0: 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모여가지고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막 그걸 뛰어난 그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가 네. 있어요. 그 친구까지 찾아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막 돌립니다.
1: 네.
0: 알고 봤더니
2: 딥페이커.
0: 예, 예. 그걸 그랬더니 이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의 동생이었던 그 조직의 동생인 거예요. 얼굴. 알고 봤더니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도시에 그냥 이 덴마크 도시에 출장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차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보다 확신이 더 무섭다. 라는 그렇죠. 걸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모두 다 쏘아주겠던 그 복수에 대한 확신이 어마어마한 이 무시무시한 결말을 만들었다. 진짜 사고였어요, 그냥. 네.
2: 야,
0: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 같던 미즈 미켈슨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 알게
0: 돼요.
2: 누가 알고
0: 멤버가 다 알게 않아요. 돼요.
1: 여기서 안 끝나요.
0: 안 끝나요. 3분의 2 지점에서 알게 돼요.
2: 아, 그래서
0: 보통은 영화는
2: 네. 아, 마무리 지점이 아니에요.
0: 마지막에 끝나요, 알게 되고 헐 어떻게 하고 끝나잖아요.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네. 3분의 2 지점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돼요. 딸까지 다 알게 됩니다.
2: 그래서
0: 그래서 미즈 미켈슨이 거기서 막 이제 무너지고 막 절규해요. 막 모든 욕실을 막 다 때려. 왜냐면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자부심은 뭐였냐면. 내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나는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한마디로 합법적인 군인이죠. 군인인 네.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지만 합법적인 거잖아요. 군인으로서 파병된 군인으로서.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죽인 무고한 사람을 다 죽인 거잖아요.
3: 와,
0: 그걸 아는 순간 무너져서 막 욕실을 막 다 때려 부수고 이러면서 막 바닥에 누워서 막 절규합니다. 처음으로 미즈미 캐슨이 그 표정 없던 터미네이터 같던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평화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마침 이렇게 크리스마스 철이 돌아와가지고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딸한테 잘못을 빌고 그동안에는 오로지 파병 군인으로서만 살고 거의 가정을 버리고 살았거든요. 딸도 돌보지 않고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별로고 그런데 딸을 안고 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딸이 아빠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도 치료 받을게. 이제 나도 치료 받을게. 너랑 같이. 그리고 너랑 같이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 똑같아요. 아까 단테스 백작처럼 이 사람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마를 죽인 사람, 내 아내를 죽인 사람들을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3: 맞아.
0: 다 나를 파괴해가고 있던 과정인데 그걸 나중에야 깨닫고 결국엔 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는.
1: 아 근데 깨달았는데 지금 영화의 내용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결국 그 갱단을 다 죽입니다. 갱단을 깨끗이 청소해요.
0: 아니 왜냐하면
1: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
0: 왜 갱단이
1: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거든.
0: 갱단의 두목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미즈미 캐슨이라는 걸 알고는 찾아와서 난사를 해요. 총을 난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갱단을 다 싹쓸이하게 됩니다.
1: 네. 완전히
0: 완전히
1: 소탕을 하게 돼요. 소탕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아내가 앉은 자리에 뭐 기폭 장치를 설치해서 목표 타겟으로 해서 원래 앉아야 될 사람 대신에 내 아내가 죽었구나라는 게 이 영화의 3분의 2 지점까지의 추론이잖아요.
0: 네.
1: 근데 3분의 2, 나머지 일은 뭐냐면 그 추론으로 인한 복수가 엉뚱한 복수가 됐는데 살고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죄책감을 느낀 것과는 별개로 죽을 만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미 깽단의 일원으로서
2: 그러니까 처음에 소식을 알려준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1: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학자예요. 학자.
0: 학자. 한 사람은 뭐 통계학자 무슨 학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 열차 처음에 아이의 자전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엄마랑 놀자 해가지고 한마디로 지하철을 탄 거예요.
1: 탔는데 차도 차가 고장났어.
0: 예, 예, 차도 학교에 차도 걸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학교 가 학교를 데려다 주려다가 에 오늘 학교 그냥 하루 땡땡해 엄마랑 놀자 해가지고 지하철을 그러니까 막 쇼핑을 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이 만나는 사람 이 조직의 일원이 되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기폭 장치가 있어서 이 열차가 터졌다라고.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내가 양보한 그 자리에 앉은 이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죄책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즈 미켈슨을 찾아와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테러였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열차에 탔던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그냥 우연한 충돌 사고였어요.
1: 네.
2: 근데 진짜 그 억울한 일을 겪다 보니까 그 한마디가 정말 들려요.
1: 그럼요. 지푸라기를 그걸로 그럼요.
2: 그게 정말 강하게 들려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0: 그러니까 미즈 미켈슨이 딸도 돌보지도 않고 막 자기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와가지고 당신 와이프 이렇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막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2: 그 말을 그렇죠. 또 누가 했어?
0: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 그 열차에 탔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요.
3: 아, 그 사람 참.
0: 네.
1: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와 딸을 우연히
0: 사고를
1: 잃은 사람이에요.
0: 자신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2: 아, 네. 어렵다.
1: 그리고 자기가 팔이 이미 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3: 아,
1: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선의로 오로지 선의로 진실만은 알게 해줘야
0: 네.
1: 된다.
0: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이게 그냥 충돌 사고가 아닌 뭔가의 테러 억울한 사고 억울한 그 일로 죽은 사람이니 내가 위로하고 진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이 사람은 찾아간 거예요.
2: 아, 뭐 악의가 없었네.
0: 네, 네, 네. 네. 그런데 미즈 미켈스는 네. 나는 다 응징하고 말리라.
2: 그 형이 싸움 잘했던 거지. 네.
1: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작전만 해가지고 네. 내가 시킨 대로만
0: 그러니까
1: 해주기만 해.
0: 실행은 내가 할게.
2: 실행은 아 혼자 싸운 게 네, 아니에요? 네.
1: 아니, 처음에는 혼자 싸워요. 네.
2: 어, 혼자 싸워.
0: 혼자 죽이러 다닙니다.
2: 어. 그러다가 같이.
1: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네. 이제 네.
2: 팀워크.
1: 우리도 총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아? 총 쏘는 걸 알려줘요.
2: 아,
0: 이, 저는 이 영화를 네. 우연히 봤는데 아 그냥 저 복수극이구나. 봤다가 머리를 띵 만진 것 같은.
1: 정말요?
0: 아니었어. 네. 그게 아니었어.
1: 깜짝 놀라는 거죠.
0: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아주 독특한.
2: 그러니까
0: 독특한 복수극.
2: 비슷한 네. 영화 있는데 네. 아, 이거는 좀 또 다르네요.
0: 네. 비슷한 영화가 있긴 있죠. 네. 예, 있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거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면서도
2: 이 소스를 자주 쓰잖아요. 예. 그 주인공이 싸움 잘하는 거 알고
0: 예. 네. 아주
2: 매력적인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0: 예. 근데 그걸 이용하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 많으니까.
0: 그건 아니거든요.
2: 그러니까 그 장르가
0: 예.
2: 아니네.
0: 예. 예. 진실이라고 다 진짜? 믿고 복수에 나선
2: 네.
0: 거거든요.
2: 그 사람도 그냥 아무 악의 없이 그냥 예. 얘기한 건데.
0: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우리도 복수하는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뭐 더 글로리도 있고
2: 네.
0: 많이 있는데 저는 모든 복수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판타지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 복수가 결코 단테스 백작의 복수, 이 미즈 미켈슨이 하는 복수, 저기다 혼나 이 복수는 잘못된 복수인데 뭐 킬빌에서의 복수, 더 글로리에서의 복수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원한 피해자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2: 그러니까.
0: 가해자로 남는
2: 그런
0: 거고.
2: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네.
0: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2: 억울하고.
0: 분하고.
1: 네.
0: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그 가해자들은 아까 기억도 못하는데.
1: 그렇죠. 네.
0: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게 그나마 이 인간들에 대한 복수겠구나.
2: 네. 맞아요.
0: 내가 그들한테 뭐 실제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어떻습니까? 두 분의 복수에 대한 정의는?
1: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 복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버스터스는 집단적 복수잖아요.
0: 네.
1: 그럼 힘이 세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라면 시스템과 제도의 역할이 뭔지를 물어야
0: 네,
1: 한다.
0: 네.
1: 복수라는 그 단어를 앞세우지 말고 시스템과 제도로 희생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가해자가 처벌은 받게 해야지 않느냐.
1: 네, 네, 네. 네. 그러면 목소리를 그럼 영원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0: 네.
1: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또 유도하는 순기능으로서의 그 작전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저는 네 건희 쌤 짧게. 복수는
2: 아 진짜
0: 복수는 단수가 아니다.
1: 복수는 나 이거?
0: 복수는 단수가 아니다.
2: 네, 오늘 맛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예. 네. 네, 그 뭐냐 맛을 느끼면서 식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를 꿈꾸다 보면 맛을 못 느껴요.
0: 아,
2: 네, 식사하세요. 네, 네, 식사하세요.
0: 맞아요. 네.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1: 맞죠,
0: 예.
1: 맞죠.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는 네. 11월에 이제 만나요.
2: 야, 11월. 네. 아, 말도 안 돼. 11월이야.
1: 아.
0: 이지영이었고요.
1: 이백희였습니다. 그리고
2: 네, 가리가리 거리였습니다.
0: 네. 킬빌의 OST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0: 저 아이 내 것이다.
1: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0: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0: 너 다시 내 눈 앞에 뜨지 마.
1: 살고 싶은 게 죄야? 다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랬어?

0: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1: 방법이 없진 않죠.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place and put on a brave face. I can feel your energy. Yeah. It's hard to tell. It's hard to tell. Baby, try.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 니나 지금 몇 억 차가 잡혔는 거. 그런 일로 정말 눈을 봐.

0: 미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1: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걸 조급해.
0: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이번엔 다를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그땐 그래서 막 잘 나갈 때라서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잘 익은 석류를 쪼개드릴게요. 좋아하는 말 대신 탄탄한 단감 하나 드리고 기도한다는 말 대신 탱자의 향기를 드릴게요. 이혜인 시인의 10월의 엽서 한 구절입니다. 10월은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고 한 해 동안 애쓴 것들이 조금씩 제 모습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10월에는 고맙다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늘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 무사히 지나온 하루에게, 그리고 별일 없이 찾아온 오늘 아침에도요. 바깥 풍경은 조금씩 깊어가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정한 안부도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끼지 않으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좋은 것들이 차곡차곡 익어가길 바라며 오늘도 다정한 안부 나누면서 낭만무지개 시작하겠습니다.